0: 하세요.
1: 오라이 홀 클라우즈들 마이 미스터 천하공과 8:52 Hey, great Wednesday morning here. We are going on to a bubble with this song by Charito Matawaima, track number 12.